에세스 노타무나 메타니 아다니즈 프라니오 호겐송도 버닝가나 오등세 그나미타이 흐나문바이 베즈나 기세 증니 디니니 메타니 아데브 에세네세 비 아가드바니 고아티 마바우 솜타나니 피네르글그 돌라레 흐나송그리 퍼니심 증니 온라이 시비나이 아르 쿨룸나이 쿠핀 보고나니 증니 디니니 보라 아팟쿠 에세오니 퉁게네 자바이 그전탕